0: 야, 아, 런, 런, 런. 빨리, 빨리.
1: 그때 우리 도마워론. 준잔대론. 에론, 갈라 이거 그럼 구한나간 기타 부르고 할 때만.
0: 이때 대구 맞대.
2: 아, 대구 맞대. 내 바람 맞대. 내 바람 가운데 바람 불어. 갈라 내 바람 가운데 내 아침이 내가 그어.
1: 에론. 이야 pandang kau tapi hati dia untuk aku ron.
0: Iya.
2: Kalau kalau dia pada dua jono.
1: Kalau pada dua tu juling ron.
0: Oh iya iya iya.
2: Tapi tak boleh kita ada dua sekali.
1: Eh mana boleh ron, itu dah nama bermadu. Yang bermadu perempuan ron, lelaki tak.
2: Kalau lelaki?
1: Begula.
2: Kalau